0: 딸이 몽환 것을 뒷번역세 통굴에 큰 속도 올랐지. 오이도 오이도 삐돌에 꼴심원이었세. 아빠산 샵 꽃달
1: 오이도 오이도 아빠산 꼴시가 멜디아세.
2: 앞에 하트 달리나 어떻게
0: 에이또 달리지람 꼬이 샵은 올라나.
2: 아니 로쇼 로쇼 아니 알바디 두드니 아시
3: 너 눈뜨기 하면 뭐마
2: 내 코이 남아
0: 오마 보다에 노델 바디 들에 샵다니 있어 남아디 사이. 뭐마? 누들 말이 바다에 늦게 계시라고.
2: 뛰다세요 아빠산.
3: 오이다구 샵다감을 놀래 우들로. 이미다구 골시세레 레메아세. 뭐마? 뭐마? 말이 이렇게 소리했어. 가스대오는 뭔지.
0: 이다 아겠단 소라. 옛날 뻔도고 크로. 아마약 사살 못게 순세람. 오바리데 누누다 뻔도고 크라 아세. 애드니 다들 딕트빌.
1: 아빠산. 아빠산. 어이 낙고 마다리 조기 볼도 잡다. 삼삼삼. 에이 에이 골치 완전.
0: 아니 골코시대 마산. 디와리로 까나세. 서 골치다. 네 바꾸리
1: 샤스테 아스테 아까산 마디께서 간다
0: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0: 안 나. 저물리 물에 가면서
1: 알라 알라 또말 빠삐 샤스테리에스
0: 땀을 까틀리하면 세례도 못나 이 라티 뒤에 쇠땅두를 마탕이 태클리
1: 알라 이놈이 골라버산 꿀꿀 달아 꿀꿀 달아
2: 산도 산도 안 쏘나 어이쿠 샤스테리 도발이 머리뿌리 하세요 누나 오빠 오빠
0: Ay, Allah, ¿qué chocó una solo? ¡Solá! ¡Solá!

0: 아리 몽할 거다 이 티보네어스 콩쿠레 큰소 놀러 오이도 오이도 삐도레 꼴시모네어스 에? 아빠산 샤 에? 꼬따
1: 오이도 오이도 아빠산 꼴시가 벨디아세
2: 하띠 하띠 달리나 어디게
0: 에이 또 달리지람 꼬이 샤프 놀러나
2: 아리 로쇼 로쇼 아니 알베디 두드니 아시
3: 누누디키하미 보마
2: 데코이 나마
0: 오마 보다에 누들 바티 들에 샤프다니서 나마티 사이
2: 아리 아리 샤룬 샤룬 샤룬 샤프다파지 자오 또파지 자오
0: 보마 누들 바티 바다레 디케 헨시라코
2: 티타세 아빠산
3: 오이다구 샤프다카만 롤레 우틀로 헤미다구 콜시세레 레메 아스테
2: 보마 보마
3: 바티 레게 소리에서 가시 되어는 번지
0: 이다 아게탄소라 인남 보도고 크로 아막 사살 목이 순시람 오바리데 두두다 보도고 크라 아세 아디네 다데 딕테 빌루
1: 아빠산 아빠산 어이 닦고 바다에 죽기 보도 잡다 설설설 에이